0: 땡. 숨이 빨라는 거니까 고용 넘어.
1: 스타. 이거 그나한 폴리스 모아. 부슬란 만. 맥긴 자지스 나 코니라. 스마이 박 파운데 유나 나 코니.
0: 오늘 답답이 뭔디가 빠다다.
1: 비아스 코포요스 니 모아.
0: 시. 다 그럼 가시 모시니나.
1: 플레톤은 이스코 파키타 스모아. 마시 마카 소콜 니 코니 파파. 그누나이 나랑 무슨 딜이 사 나코. 아코. 아코 그누나이. 아코 그누나이 니다 오 고봇 스모아. 모낭 스마이 시고로 이모 오늘 나코 일마 파그두다.
0: 다이온. 모 오케이 그나가. 모 아필 타스 니고쇼.
1: 시게.
0: 가나. 레플리와. 에파. 아레사코데네. 아코가 또 올시 모싱. 잉노라코. 나 컨빈시 그나.